노래노래 아이와야 띵노 아이와야 띠야 관나배만나 와딩노 럭키도바 두리두리두라 두리두리두라 아이와야 띵노 아이와야 띠야 관나배만나 와딩노